0: 내게 시기 저떻게 터만 어거잉이
1: DJK
0: 저떻게 죽어고 시리네 사이트 노트게 인사이트 노트게 에사이트 노트게 앙완에 아고니 터게 중간고 WCW 에너리트 노트게 내 춘조사나

*274#. 대고식 어행 저강의 트위치. 대고식 어행. 대고식 어행. 대고식 어행. 2 minutes. 대고식 어행. 그나 길은 거는 위디 아기 85,000. 기바티니 기바 85,000. 티켓 넘버 4. *274#. 티켓 넘버 4. 티켓 넘버 4. *274#. *274#. Ticket number 4, 2 minutes. 2 minutes. 2 minutes tadi, minit isyuk poeng. Two minutes. *274#. I'm going to wait 1 minute. 1 minute. 1 minute. Can I get a good with the 8,500? Selling is 85,000. Kibatini, kiba 85,000. 85,000. 1 minute. *274#. *274#. *274#. *274#. 1 minute order day. 1 minute. Can I get a good one? 85,000. 85,000. Chibaga batinik. 지방이 바티니고 마파티 마기 대군 것 *274#. *274#. 274#. *274#.